0: 이스라엘에게 다린 에칸카마메도 데바스와 칸토게 데린 기나 칸타 하마카시와롱 메 꾸르안 에우렌나 키아디 바얀코디
1: 디베 FM 디베 나이코 노디 에케 메가헤르츠

임메하 할꾸타쿰 마흐샬 쿠랍바드와 콤메 움마타쿰 티만 라스칼랑게 아에타 도쿠라 미흠쿠레 보둥 바바야 바티바움 겐다바드와 산드마쿠라시.